0: 碗茶啱饮噶啦，饮完佢，然之后至揼骨啦，好嘛？
1: 你话好咪好咯？乜啲药咁苦噶？哎呀，我唔饮啊！
0: 哎呀，唔饮点得嘅呢？饮咗佢就好噶啦。
1: 咁啊？咁啊，除非我要你灌我。
0: 哎呀，点得嘅啫？俾人睇见有乜好意思噶？
1: 切！而家净系两公婆见鬼，有边个睇到啫？唔怕你嚟啦，
0: 都话唔好
1: 嚟啦。